0: 비니 양 비니 봐
1: 여기. 아 여기 여기.
0: 비니 빙 하고 있잖아 그. 나도 태샤빙 장이선.
1: 야통야 야통야 야통야.
0: 즈후 장이선 거 봐. 여기 태샤빙. 근데 주니야 그냥 하고 막 이스다. 이거 나고 나지. 근데 막 나고 나 비가 중후자 가세 양도도 녀개가.
1: 비가 뭐요? 비가 边间吗？
0: 边间， 中库在干什么？你要给个？
1: 아니 뭐 中库干什么？又是边间么？那你边间哪？你边间么？边间不又是边间啊？
0: 비가。
1: 我要的妈妈是哪？你懂吗？咪啊，乌斯卡么？